Yeah, this is Rush and me. Before King Buddha. We miss you all the times. 김예리구의 하긴 점점 어워. This is the right time to say the word. 보내기에겐 기가오가 되고 팀원은 미야구 느끼해점 뒤미사기야 뒤잼디 미야구 기구야 쪼아구 하치에가 만나 고마구 고마구와 되고 디디 응세 가워기 권행아 권하 디기야 대한 아치에가라 디디

야, 오늘 무수한남의 개사투악해야 포르투갈 와드감 가오다 친구야 스페인 와 기칸 테레바 짱기 콰콰르릉 아니콰 아쿠마 긴쿠강